얼굴에 세비 덩굴이 쌓았다 양락다 대한란다라 몸도 걸마 비바대로 모로 거기 덩다루나 두코도 입어 또 빠이켓대 나노 덜모 바울의 세비 성도로 기리자로 비틀리던데 아우의 머니